0: 다 잡았네.
1: 블랙본
2: 나네.
1: 네. 들리고다라이 베스트 라이크 들리고서본 라이크 인더원 굿 드로우웨이맨드는 브루트 나네. 빨리가 오라가라 비노르 사람 그가 대나라냐 몰라 지금 그걸 미로를 파르갈라오 United next 파르갈라오 바 United 넘버 1 파르갈라오 United 넘버 2 파르갈라오 United 올라치는 이겹바나 올라치는 United እናው ይገባል እንከተ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እንረዳ ይገባል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ላ እውነት የለም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ውነት ሳምናት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ዛ ላሲቸር ካስማስ ወሬን በዜማ እንጂ ወሬ እንደው አይበጅ ታጋሹ አቡሽ አይሰራ ደግሞ